0: 알레르기 아흐폴
1: 쇼슈네어 도시데고라
0: 차피 아
1: 저스터네르고요
0: 그다음에 로베르
1: 김유코코로 인하이
0: 두꺼나요
1: 인세 하루노요니